0: 그게 차이 왜 니네가 뭐 마음이 칩니다. 그게 차이 왜 그게 차이 왜
1: Bringing a little encouragement to your day. The Light, 98.1 and 96.5, CJTL.
2: 65.